0: 매나
1: 유리양에도 은이디 한국 말이다 아지 와자 코코로 겐키나 미라이에도 つなげます 오야코 3대의 가마보코야 사사케의 테와자 사사가마보코
2: 3시です